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2: Говорят, на Кавказе живет
3: Boy next door
2: Говорят,
4: West